0: 주인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안 I'm a savior 내 걸어와도 배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And that is the one and only BTS and Come On Over. This is a new one by Shibuzy and it's called Cowgirl.